0: Korean Air 0824, maintain 12340.
1: Korean Air 082 Super, Moyan Center, roger, 안녕하세요.
0: 안녕하세요.